이사야 시다 한주 기복은 은연아 마당은 시다 나시기 야가이롤 산독져봐 루신저리 나시기 야가이롤기 세석기부생디 아한보다 오이남 사나톤 메이테이나 석법이나 아니슈보다 데로지 뮤지컬 인스튜튜트기 세석부생나 석바 구루마움 라빈드라 샤마나 세이링바 이말레바부 구름져봐 이사이 아홈수보다 상깃만달기 세석부생나 석바 비젠타 쿠마르 샤마나 세이링바 라이쇼니세이 마리수보다 이보 야이마 라다비노트 컬처럴 애소시에이션기 세이석파싱나 석바 비젠타 쿠마르 샤마나 세이링바 라이쇼니세이 아로이바 라이쇼니세기 세이석키바 이름덤 세이석 룩기 세이석바 싱 세이링바 르튼 쿠마르 로이통밤

아가시바니 인팔 하우직 타비르시 레바닝 바이세 쿠돌게 한바다 로비르세 노마이 템파 하리싱나 석바 스리로켄나 세딩바 레바닝 바이세

마탕다 따비르시 All Manipur Music Association 게 세색바생 납삭바 니군자 아톰나 세이링바 이마레박 레박님 베이세이

이제 시다 한 적이 보고 있느나 마땅한 시다 마땅히 세란 독도는 다 한 적봐 로신저리 아가시바니 인팔 하우직 다비르시 라디오 클래스 사무리 훈포마 번추부 땅극 클래스 7 힌디 푸스티카 레이션 1 하리산드라 Thurmasi Department of Education S. Samagra Shiksha Manipur Gi Tengbanga Loinana Sanduk Chabani.

다음 선택도 내다 한 절이버스의 아가시바니 인파기 FM 상하이 채널다기니 하우지 풍파마시다 따비르시 아토빠망알다 이싱달라이바 밤비 에마숭 지브싱 다음마시 SERT기 Educational Technology Unit기 땡방글로이나나 선독저버니

0: 붕붕아뱀나고엠도우디나가다이들레르바
1: 바바아이코이부보기만낙들레예
0: 부보기만낙들게돌아미가하레리캄다오라이드러보노니보
2: 투투시긴상세말리네부보티파자나우드하이신몬블로이라가오라이드니바바
0: 카리노니마마코이나말리시보이마나만부우드르가마마나마라이만제니앙앙싱디레리오라이즈브나파이드나하이보이브라네나코이나말리두바
3: 타박부어담비르가하이타박가리타박레이게네이붕와만박이부디에마마라가돔마만자키니아두부어마수어타박얌바니나아이나카라시당오르수방전비르디에파이카라곰자이에드나타우바니다아이슈싱슈담비보오이나
0: 아두부디슘미다아두다나샤나하이제부디허우직디타박구딩막다컴피티틱얌노웨르바니나라이릭바오브나파이칼루베와니다
3: 라이릭슈파한가니타박슈하이한가다바하라이릭라이릭아이드나라이릭호나리가다사감동나통이인상나가람하이나세미가람가람마몽다통바야이하이바까까시가라가라숨강을럭드랍디가람하이나하이더우리양랑칭칭
0: 호이니호이니
3: 이마슈마땅마땅강에라이릭아우라이딩에다곡토가바쿠원시바나띠이모이단자사리니다키땅강자호스노이다나다우바니다이마나
0: 나사나라레나사나라레이마나하이리부싱도나사로이네야제레어두거리인장노이마나말리도보
3: 오하이깍야나니
0: 하이깍예리슈하이나다이니시보
3: 하이바부디하이네어두부가라굽타나하이라가디야나시말리시디야하이깍야나하이라가나가라헤나숨더우리바
0: 아니시부거리드케나리노
3: 오예오이예리하이라가나하이깍밤비아이디투마시기아상바마리시니아두가예나하이라가나시기마리시다마나판바마코마차마차기사롱시니아우브라세야아두마시기마나판바마코시기가락가락다니마판틴독도나하이깍반다우리치마나판바마코마사싱시니이슈싱다말랄립세
0: 하이브라나바니보만바
2: 아수얌라이바시바
1: 얌라이바바용어두시기마나판바마코시기가라짝톡바마팜세마야자투딕라가딘요브리잉바칵니
0: 야마이런메드나이마기시부이루원도리로
3: 아가진가신주슈게드나타우라민니다
0: 오이마기시얌파이마르크마르크타슈마이나이싱도호바샹아만시슈사가다브
1: 보보와아마가항호게네
3: 항오네항오네
1: 이싱다부밤비가마이나하위노
3: 하이부마이슈나항이장다코모세야
0: 하이게하이게바바하이게이싱다호바밤비싱두기밤비마샤두나이싱기이마이두기마탁들레이라가마라두나이싱기이마이두기마카들레이도리네
2: 아주디싱다디가이가이밤비하우리바
0: 하우직나코이나말리바하이깍밤비두슈이싱다호바
2: 아두부디캉해바아다아따이까리까리밤비라이리게하이바니
0: 에아따이디에콜람니이까이타비까이나강옹오바싱주슈바밤비싱도캉해드나이까이타비부디이루원바슈자나이다
2: 오아두디나하나강인아이디아마마나마락마락다슬라이락바니
3: 아세세세아나코이바바나하이디바싱시다기아히엔바카라모보보하이게타로와탐발타릭타로이네이싱다하우드로
1: 하위
3: 아이싱군도수이싱다하위아아두가강징순이마코이지나타바카라슬라이디고

0: 뭐야? 칼라드스로 인해 할비를 오바.
1: 알게, 알게. 아더기네 오이. 나서 고모원 하이드나 다루마나 말라가 마밤 비두나 하이까 예리라기 칼라 꽃바 밤비마수 과. 아더기 자랑 하르 강나바 밤비마 칼라마수 레이디. 엄마가 순능생 안반이네 아이보. 능생해 능생해. 깡 하이범가.
0: 어 강해 강해.
2: 시부 룩레인 했더니마.
1: 아 마네 마네 룩레인이.
2: 어. 마수가 시 어렵더르가 부부블랑을 사오르드나. 에 룩 버저그리미.
1: 아 강대다 이모. 당근은 비덕이 내력바니.
2: 어.
1: 생덕이 보럭바두덕이 디야 모이기야. 품마탁다 하우버시나 나우버수 나우이 하우버수 헬레다나 라이락바니.
2: 오.
0: 부부와 품하이두나 까이노.
1: 에 아두디 아드라이 수사.
0: 하
1: 품기와두나네 아이엔기오르시. 아나시기디 이슈아니막 라이릭 아우라이루로코.
2: 찰로 찰로 부부는 하이리두나 파르니 농마탄자이 잉라가네 바바나 품레이바 마품두슈 부비니.
0: 바바 소이드나 부비우과.
2: 부비게 부비게.
0: 라오봉봉 라리바토 오르세 호이즈제.
1: 아 살로 살로 살로.

아잉바 푸라 플레마시데기 디네스키 나이톤 콘젤다 비렌드라 살람나 사이링바 오이나옹깃나 사이랑바 이세시보 칸비르티바나 우드라우 사조르데기 사나할 라훌 레이션바 무릅싱아시니 이세코돌 담저리 다미나시

HIV가 사고는 흥리범이의신부 한탄에기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브 더웅싱가시 사타람러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범이의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범이의신다 따티 따오이는 더우바 마코이기 말할마 돈 프로퍼티 문너버 호너러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 of Hongbigani. Online a complaint of Vigay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a sung like a complaint of him. HIV eskimaram da hen a kupna kangna bagit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o view. Amukahaja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이름덤 이래 짝이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싱 짱옌기다막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가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라카두리 버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톡차나바 아마디 Miam the Masak Takchanaba, Minit Ohum Dagi Manga Fogwa, Radio Gi Kutanga Sandoknaba, Matam Tamjari.
0: Sponsor Tauduna Sandok Chagadaba, Taurum Sigidamak, Akashwani Falki, Commercial Section Da Tanabiu.

땅진 군적대라 허비레를 대기 더담 망기시나 무릎아시나 타비럭바 SMS니 간비럭리바 이세이시 머미 펌마시대기 사다난다 마디 개비시나게 본부콘절다 지텐드러닝 온바나 세링바 수머니 르시나 세랑비세닝

이사야 세다 한제 기복을 루이나나 마당하시다 굿모닝 마니포르 산독자바 루신제리 더럼 사룩 야비르 기바 아마디 더럼 롤버파우 따비 기바 뿜나 먹부 아무카 하나 다급제리 아가시바니 인포

0: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네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카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디
1: 라카두리 버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독차나바 아마디 मियाम द मसक तक्चनबा मिनिट ओहुम दगी मंगा फौवा रेडियो गी खुथांग द संदोकनबा मतम थमजरी
0: स्पोंसर तौदुना संदोकचगदबा थौरम सिगिदमक आकाशवाणी इंफाल की कमर्शियल सेक्शन दा तानबियु

0: 시부 이따가 옥돈에 들었나? 많이다.
1: 이따가 옥돈에 들어.
2: 많이 본다, 많이.
1: 이따가 어디에? 프릿 아랑보 두피오 나 월군님으로래 학장 끌리네 하
2: 번도 학장이 와디 와와 라오바 야폰트레 쿠디 기땅 티브드네 없는 시빠야 우리 보니 번도 피로라 두카라 마쿠 날한 바이바두니다
1: 호이디 이따 세히 얌찰락라바다 세히 따라군 카빠야 바폰나께 나하 말리 세히 망아트르기 와니다
2: 마니 번도 파자이 파자이 하이나람바 람람기 마밍 찰라바 카야도 우노 우네 석범 까이키 아둠 석키
1: 아디다니네 아쿠슈 나살 아브니네 타 아쿠시 세컨 베이스 군분 하리바 니밋 따도르바니 인텀 타도 눈틸 뿡 오마케 따부금니네 아쿠시
2: 본도 마시기 와시 또시다 에 본도 이사싱디 감도 그래
1: 마코이 마니 마 로이 나 마윤 판 크리토
2: 에 본도 마코이 마리기 로홍바디 아이슈 로이네 야위네
1: 이게 가오니이다 시니니 한노신 바하이리버스
2: 알로이 바기 와리세 똑시다 본도 아돔 오샬 아다우니 야라디 크라 강시 크라 예촉시 게도게
1: 알로이 와하르그네 눅시바 아마탐겐히
2: 거리 마타노 본도
1: 숨도보니 아이기 레이키자비 베스노피기 풀도 한덕덕 나버터 부림쳇비다
2: 오 사히 아니 헬레네
1: 헬레 아 마망 타다 쳇루바니 아두네네 까나 티나르 빠기 하이보보바 타제다 빠기 와니세 아 람롱미 민초기도 막부리 벨이 타바 탄판 파레 하이드나
2: 원도 아둠 낭네 샹네
1: 아 샤암나 꾸이로 와니 사네 이다 이따
2: 샤암나 파자이 원도 야암나 농시 마나 막부리 벨이 타바기 볼타다 벨락바 원도나 눕이 벨이 타바기
1: 아두네 야암나 파자리 바시 아이쿠 애니모 짭 마나나 가가다 볼타다 미나라
2: 마기 쇼 마기 누파도 엥게즈니
1: 아, 마니, 아이기슈 엥게즈니다.
2: 농시다, 마텀두게 하라오 꿈해. 역상, 와푹박이 리콜, 크리스나 자르마, 마쿠에 코이 랑미니 키보도.
1: 호이다, 호직 마텀수디니다. 마텀두게 하라오 꿈해. 로이 너무 크리다. 레오리바 카라슈네, 몽홍린해.
2: 마텀두게 하라오 꿈해도, 나쿠에 코이 미로리 따레 본도. 리콜 숨못카레, 라마니, 루히니, 비노호이. 자미니 코이 다미엔티수 라이키드레도 본도 딱시다 손바하이바도 따라
1: 멤초비가 코이니도 마마두나네 팟만다두나네
2: 본도 아이코이드 파티 칸바기 와니 마사누피도 누파 파바데 로호닝 바하이바시디 마호사니네 본도
1: 이베톰비디 감다우리야 나코이니 야암네 농시나나 마기수 능기수 분시기 한바 아로이바 하이두니 아 감다우리야
2: 본도 오나바 야드레보 인나바 야드레
1: 거리노 이따옹 하리시보 아 신가 타오가 해부르 따라보로
2: 헤헤 본도 이 신가 타오가 디네 프라만 짜는데 아 이 신가 타오가 디 디나르가 헨장아 둠 하오리 아 이 신가 마이가 하이가드라
1: 아 까나나 마이 와이리바
2: 마나 마이니네 본도 마친세 아로이비니 타이나 와가 낭다드나 리리 퀘리람바 바 잉바가도 까다이데 사크라브노 캉드레 본도
1: 마시 니 아야마나 똥나바자니다
2: 본도 아이나 카르 헤람도 말이부 루레 이시 마사누 비마 카이슈 마마기 미상 로이나 상바 아이시 이몽데네 미팟타 따레 또 안 따레
1: 아두 이샤누 파디
2: 아 마디 모기니다 캉데 둥기디 호직디 모기니 이슈기니
1: 나모디 감도우야
2: 아둠 파이 아두보네 아이기 누피기 이사 누피싱기 미행드디네 프리티비다 마무 팟다바 누피여 마무글라이트라
1: 파레파레 아마시디 이몽기 와리따레 아 와리카라 타이도 없다네 나바디기 와리도 야암 눈시바 아마 멤쪼부네네 하이리니네 이따
2: 아 보도
1: 아이나 망원데 삐키베시 티메암도 레이디 신이드나 에이슈 하이름이바 마나 피라콜반 아론 망아도 레이디 신이드나 본도
2: 레이디 브르니 본도
1: 레이디에 본도 레이디에 아 마사 방어 드러부주 하주나네 아이나 뜨민 뜨민 아힌다 루만디 이가 강 이번이네 본도
2: 본도 한닥디 와리시슈 이제 얼마디 호가 있네냐

0: 아이는 따버더디 비숨다 삼부로 마사마 통이 야팡 아무수 떼크래 아드대기디 돈바다 머밋빵이 하이
1: 임마.
0: 수월 혼진보다 옥시젠 혼질리 혼도 없거든 카본다이 오산 홍도이 마하기 눕히니 노래인기 몽로이르버니 까다이드 티르르버니 삐누네
1: 아, 뭐이 봐봐, 이게 가른 두란도 키떡 비라 키뉴다. 아이기세 이민나 우라 아버네, 이민나 우라 아버.
0: 아이기 시슈 마와스 빠미나 하이런버니네 아헬로이르가 마쾅꾼도 말리수 하이냐
1: 좋아, 파래 파래. 나 모두기 헨도 아다나 미기 마자 마석수 우다버두다네 핵 미장장 비로.
0: 어이, 미성성만 나띠네. 나 코이는 밥 따다 보면 레이디. 거리기노, 나 코이는 미농리보. 아, 미마석 튀는 것 가나, 여기. 아훈봇, 야미, 얌디. 퍼즈이, 퍼즈디. 나띠, 나사누 비마 얌시기. 아이, 코이 볼까, 얌, 은멍, 엉거도, 우리게.
1: 언니 아마 대해 왈 할로이.
0: 낭나 파나 올라버수, 낭원디기 헨거다 리싱리싱 레이디네. 하, 까라 아만바니 하이리도보. 아이 코이부 사카니 판바 포봉 응가도리 브로
1: 오 마삭 티라바니나네 아운보 카라 얌나 운다레 하 코이디자 마삭 파자바니나 아운보 얌드르수 야니
0: 에에에에 아두디 라이르바 마삭티바 아운 포티 라이르드나 롱보 포봉 아모이더부두디 깜도 못다바 아 마삭 얌나 파자부두나 뽀나마타 야우드르바수 야라바 아이 낭이도 머리에마타 참나디 아이는 왕이 시카리누 캉디네
1: 와이 로인 밥다레 밥다레 아이 피로운 가정도 톱잔적이다
0: 낭 피투뽀뽀 톱뽀 아이는 까이다위 아이는 얼굴 파브로
1: 마우 파자비두나 짝두나 가리마땅 여롬도롬노
0: 낭이 왕왕두다 슈르마 야오리네 미기 마사시 눈시더바 만바
1: 이
0: 마우 파자비 이모 마석 파자이 이모 마석 티데 낭원드기디 해나 파자이
1: 오도 파자바두나 수아이주 파자비 하이저리시니까 저러기
0: 아, 야래, 야래, 야래, 야래. 숨 토끼 칼리바, 이세. 앙아오부타래. 야래, 야래. 아, 싹 로이크라버니. 이로운 바, 강하우, 빵남, 나사누피 마카이 타박 아마, 다 여비디. 마시다, 낭나수 잉신이도, 하이드니 잉신이버니도.
1: 오, 왜, 이
0: 아싸,
1: 나링들이 봐, 나링들이.
0: 바바라,
1: 아이라마 시들이 퍽드네, 이몽제 산디, 숭라이, 얘기라,
0: 어이, 낭디냐. 아이, 레이버기 파리버니냐.
1: 이, 하이마. 모이 바바 수아이 레이 바이 파리네 앙앙 다 티나 바야데 아이나 마야이 시엔다나 카라 랑다이 오이 바기 파 바이 와니
2: 이마 이마 수어도 돼 헨만드로
1: 예
0: 아이네 와시야 묵다가 난게 나 코이는 이 밥다가 덥슬레이띠 러우가 덥슬레이띠
1: 오 앙비 호로 앙비 호로 아이 아이 상해 상해
0: 아 에이슈라카니 낭나 까다이 포부 섰게니 해
2: 아스 이마 이마 이마 낭 장가 노 아이 이세 앙 따따게 바 자로 낭 장가 노 마 자로 솜 자로 바이
1: 세다 너무 시부까리 아이 시부까리 너무 인다 우리 시부
0: 마 펌제 섭자레 아이는 따하닝 이바세 나마다나티 나코이슈니
2: 아스 바바 바바 야레 야레 토피로 플리즈 안비두나 짜피로 얌 따닝드레
0: 나코이누 피싱 세카이 노마니
1: 엄마.
0: 아이코 이누 빠가 마네 디네.
1: 누 빠가 누 삐기 가다이 되기 마네니 게 봐봐.
0: 어디니?
1: 자자 누 삐이 왕왕지 하이트로.
0: 아이, 하기 따누네. 따우네. 루홍에 나코 이누 삐 마신. 누 신에게 하이데. 아운 뽀 야미가 얌디가. 루홍 뭐 파제이 파제디. 누 빠마다는 강나디.
1: 누이나 하시는가 싶다 우리 라.
0: 윤마마다 모 닝올 마님 크럭크럭 잉신네. 카나이 커너드레 웅컨네 누파카야 역대 나코이 누핑합다
2: 아스 바바 숨드나 라이라 바와드다 바바나 띵초가 하이닝이 시부까 이누 까이 칸디다
1: 아스 나바이 호나 비니베마
2: 라라라 또 마나로라 누라
1: 아이 안젤리아 까이노 네가 사이디 까미도 보 당글리도 보 까이노
3: 마 하와이 망은 깡딱네 바바나 깡메라 마가 자니니 하이 아도 마 카멘 깡오와 마가 야오게
1: 오호이 망간도 망아 따루라 깜할루 아 이행 바다네 마삭도 깡딱 똥도 말이 에 카멘도 디 까이 노모얌 소헬루다나
3: 야라니 이마 아야 숨 소이라게
1: 낭마 소이리도 자우말리 카라코 팔루
0: 아이 따우누 따우누 마나 덮었다 오시노
1: 여라 동네
0: 마이움다 카멘 까노 까야라 노우드나 사드는 라버니 mana ima khamin se karma hain soige de ke hangabdi ne nang na apama ngon do tap yai
2: ek ta yaw rai ai no khang di
0: nang ne hek ta haib de da ai su hek ta yaw ri ba
1: ho ai su ne ai na apam ba ko na soi ba do chaning du na taw ba ni kai daw ra gi ha do pauradi gas yam ting ni munchu mularoi
3: ma gas ki e dikhan biru nu da gas ki pesa ju aina da puthu idu di law ba ju aina da law ri du di
0: Ha, mama, kam tau bia.
2: Kaino, kaino kai dong nara ke amung tau ri sibo.
0: Ai, nang na ka yam na ping na ka sanga idu bu, nang idu bu nama gi lan mang ba hai bu dro.
1: Ibi ma, chak to ki tang thong ko. Chak ja jik lem ba se mi na ba ni, ki tang o lu cheng do.
0: Adu na khulai ma ni ne.
3: Ai chak thong phang khangoi do re da. Iman nacing on bermatam dah, nacah nupi makanya di waktu waktu ini, aingun dia amna cawui.
1: Oh, aduh, lekan nak kita ni hinggal lalu ini dah na.
0: Asyik mewasi, ngang na runu hai bersih ada na.
2: Tahu
0: lah. Sazik lemba minai hai bergumba, nanti lambi dah oksak tiba mayam na, sak din din nukti iki puri bersih, imung dugi minai bro. Ha, usop ta sak lemi bermayam si. Usop tauru imung tu mi na bro.
1: Wah aduh na aduh ni aduh na aman ni.
2: Oh ada iba pau siang lagi bay imung tadi papa. Aku ini ni. Walau ke sabar ni na hai bay wanita.
3: Sak lem bahai je. Nungti gina tiye. Sak lem mi hai na naba na. Saning saning na thoi na mabuk tanda na sabar tuak pasu yauri ni.
2: Aduh na kai dong ayo. Kena no hayo. Oi dapat do. Ngan kanu ni. Nasib nama pasapan ni.
0: Tumin lahiru hai bani. Tumin lahiru.
2: Masih kan masih kan om ni ko.

0: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카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카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라카두리 버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톡차나바 아마디 미얌다 마삭 딱차나바 미닛 오흠다기 망아 파오와 라디오기 쿠타항다 산독나바 마탐 탐자리
0: 스폰서 타우드나 산독차가다바 타우람시기다막 아가슈바니 임팔기 커머셜 섹션다 타나비유
2: Maraibak maramdam nungsi daba miyoy sing iray layram loy. Mikhal matam lakpada ay na fay ay khoy na heli ngang nasak na ba lao na ba ngak tani.
3: Micham praza ay khoy mayam su laybak sem gadaba afaba thabak tawrak gadaba candidate paam nay fang na bra.
2: Micham praza agent sing amati candidate sing da base tawba lila tara sanduk na nabagi ay iba sing dagi script kawchari.
3: AIR code sok taba amati anaw ba Awon ba purak pa yaba script sing scrutiny tawzaraga. October lisingani kuntaruktagi, thangna na normalizing taramakta lila sing sandok chagani.
2: September kuntra pawbada pung amasanagadaba script sing Akashvani Imphal ki drama section da yohan birhu.

0: ᱟᱫᱚᱢ ᱱᱟ ᱛᱷᱚᱨᱚᱢ ᱛᱟᱵᱤᱨᱤ ᱵᱟᱥᱤ ᱢᱮᱜᱷᱟᱨ ᱥᱟᱢ ᱦᱚᱢ ᱫᱟᱥᱢᱤᱠ ᱢᱟᱝᱟᱜᱤ ᱮᱯᱷᱮᱢ ᱥᱟᱝᱜᱟᱭ ᱪᱮᱱᱮᱞ ᱫᱮᱜᱤᱱᱤ ᱴᱨᱟᱯᱷᱤᱠ ᱠᱚᱱᱴᱨᱳᱞ ᱯᱩᱞᱤᱥ ᱩᱭᱤᱝ ᱢᱚᱱᱤᱯᱩᱨᱜᱤ ᱠᱚᱱᱴᱨᱳᱞ ᱨᱩᱢᱫᱮᱜᱤ ᱦᱚᱡᱤ ᱯᱷᱟᱝᱵᱟ ᱯᱟᱣᱜᱤ ᱢᱟᱛᱩᱝ ᱤᱱᱟ ᱤᱢᱯᱷᱟᱞ ᱥᱤᱴᱤᱜᱤ ᱞᱟᱢᱵᱤ ᱥᱤᱝᱜᱤ ᱯᱷᱤᱵᱚᱢ ᱴᱨᱟᱯᱷᱤᱠ ᱟᱯᱰᱮᱴ ᱯᱤᱡᱟᱨᱤ ᱢᱮᱭᱟᱢ ᱯᱩᱱᱩ ᱠᱷᱟᱢᱤᱱᱟᱥᱤ ᱱᱤᱛᱤ ᱟᱭᱯᱟ ᱪᱩᱛᱷᱮᱠ ᱢᱟᱭᱠᱮ ᱮᱥᱤᱜᱤ ᱩᱭᱱᱟ ᱯᱳᱥᱴ ᱚᱯᱷᱤᱥ ᱨᱳᱢᱫᱮᱜᱤ ᱞᱟᱠᱞᱤᱵᱟ ᱞᱟᱢᱵᱤ ᱟᱥᱤ ᱢᱟᱭᱟᱭ ᱚᱭᱨᱚᱵᱱᱟ ᱪᱤᱞᱤ ᱳᱭᱮᱥᱴᱨᱚᱱ ᱜᱮᱴ ᱠᱟᱝᱞᱟᱜᱤ ᱩᱭᱱᱟᱫᱤ ᱱᱤᱛᱤ ᱟᱭᱯᱟ ᱪᱩᱛᱷᱮᱠ ᱞᱚᱢᱫᱮᱜᱤ ᱞᱟᱠᱞᱤᱵᱟ ᱞᱟᱢᱵᱤ ᱟᱥᱤ ᱢᱟᱭᱟᱭ ᱚᱭᱨᱚᱵᱱᱟ ᱪᱤᱞᱤ ᱞᱩᱭᱱᱟᱱᱟ ᱠᱟᱭᱥᱟᱢᱯᱟ ᱡᱚᱝᱥᱚᱱ ᱢᱟᱭᱠᱮ ᱮᱥᱤᱜᱤ ᱩᱭᱱᱟ ᱣᱟᱦᱮᱝᱵᱚᱢ ᱞᱮᱠᱟᱭ ᱨᱩᱢᱫᱮᱜᱤ ᱞᱟᱠᱞᱤᱵᱟ ᱞᱟᱢᱵᱤ ᱟᱥᱤ ᱢᱟᱭᱟᱭ ᱚᱭᱨᱚᱵᱱᱟ ᱪᱤᱞᱤ ᱟᱛᱚᱯᱟ ᱛᱚᱝᱟᱱᱵᱟ ᱞᱟᱢᱵᱤ ᱥᱤᱝᱜᱮ ᱫᱩᱢᱟᱠ ᱱᱚᱨᱢᱮᱱ ᱩᱭᱱᱟ ᱪᱮᱱᱟᱨᱤ ᱤᱢᱯᱷᱟᱞ ᱤᱥ ᱥᱟᱭᱤᱰᱜᱤ ᱩᱭᱱᱟᱫᱤ ᱛᱚᱭᱫᱚᱠᱯᱟ ᱞᱟᱢᱵᱤ ᱥᱤᱱᱵᱮᱜᱤ ᱯᱟᱣ ᱞᱮᱛᱮ ᱢᱟᱛᱟᱝ ᱟᱥᱤᱫᱟ ᱴᱨᱟᱯᱷᱤᱠ ᱟᱯᱰᱮᱴ ᱯᱤᱵᱚ ᱞᱚᱡᱟᱨᱮ
1: HIV가 사고는 힝리버 미오이 싱부 한탄의 이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는 더 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버 더웅싱아 시사 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오르버 미오이 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버 미오이 싱다 따티 따오이는 더우바 마코이기 마랄마 톰 프로퍼티 문너버 호너러버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더우바 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the loina phangbigani online na complaint tawbi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la ga complaint tawbi HIV AIDS ki maram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wbi amukka haje gi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네, 아닙니다. 아까 미나무기 릴라 타락보요. 여기 기념미사일 타락보요. 농아이. 아두가 농당기 뿡 맞반내는 따라 보기 이사이도. 기념미사일 아두당가디 가다가 퍼져 다니.
1: 호이 호이 누미당다 거기 타버 인캉 로실라가 네 학고 타버 맘담다 거기 타버 인캉 타버 맘담다 아 타버 인캉 수네 수나 거기 세이 타버 기 농아이 베기 마하우스 어머니고
0: 그래서 미담을 사장님이 말하고 그거 미담의 피사제에봐 나도 피사보다 좀 농아이 다가 다 미아이는 좀 사장님 봐
1: 네, 호이 호이. 그럼 뭐 피는 사비리시 라닌 사비리라.
0: 라는 사제입니다.
1: 호이. 아두 라니세 가다이 데 욘게 피부다 오이나
0: 아이
1: 로브라 가마이 돈.
0: 피부도 피자입니다.
1: 피부나 돔랑 마만 로이막 피비라 가 그게 아사만 펑비 베네 보고.
0: 참은 아코이나 랑 코이나 라이바 랑빈 소 코이나 라이바 동모니 라이바
1: 오 아두가 피세 오이나 레이도 이네 보고. 어이 까나 곰바 카라나 피제 불랍 나 랑기 바이샤가 불랍 나 타우비라가 에코기 피샤만 팡바기 마옹 아마수 레이브라이네 칸제 레이브 말리고
0: 양디 양디에 보고 누미 다루니 안타가 망하니 사이드 부디 시망아 피버 부디 극사이 봐 아두가 아이 사르게 이 세발로라가 안데기 아이 옌가누 세바곰바 카톡제
1: 네
0: 아두가 아두마는디 호는 제입니다
1: 호이 에코기 누피오 비기 타박 토럼시 마쿠 마타이 얌나 아쿠파 아 코기 미네 싱타나 다바이 자바타레코 타박 마야 마마루시 라가수 아 융기 마팅 팡나나 비기 다막타 이푸로 비기 마팅 팡나나 비기 다막타 네 학포 타가 도보 마탐도다 피살론 사도드나 아 코기 융 파미나 바 마탐다 아소보 토당 로비바 하이닝 아이레테나 수 타갓 바 풍독 제리 호이 골
0: 내가 아이나 좀 내가 뭐다 좀 타가는가
1: 호이
0: 아도 다가 뒤에 챙기 다 입을 신제 아좀 전에 다 해비 거 시기는가 피닝아이 레디 거 피미
1: 호이 야므는 농아이제 아이코이나 와나 아카리다 소이키가 되게 칸나 야므는 와나 하디 토 찬독세리베 토라마시 메 얌푸나 망나 타미나 바니나 카리다 소이키가 되게 칸두나 아이코이수 야므는 와나 키네 찬독 아 세리베니 토람싱세 카라이다 소이키가 되게 하이베기 아코이 아키바 마갈로이네 나두부 찬독세리베 토라마시 농아이나 타비 하이베기 와펌세 코이다 타자바다 와자리베 쿠티마 키탕도르베수 아이코이기 코에 하이베기 와펌세수 아코이 탐자게 아돔나 나시기 굿 아프터눈 레디스 기 토람다 콜 토비락투나 와펌 퐁독 비베기 다막타 아모카나 타가파 퐁독셰리
0: 내가 맨날 다가서 있는 거 아니고 맨날 너무 아예 리더를 하수.
1: 호이 마탕 농아이 농아이 바 더러 마야마 마산톡바 오이바 넘바 오이자게 해나 아카스바니 발게 메게 되게 해자게 호이
0: 보이 비요 따브즈 안 보이자게.
1: 호이 호이 오이 비요 마야 봄나 막내 눈시 비드나 아카스바니 발부 더거 비와 바 밤시 탐자게 아돔부 다가치리

0: 네.
1: 아도네 아래는 나비 꼬야오라 미나와 칸지 농아이나 바이나 혼지 숨떡자라 꺼니다.
0: 허이 허이. 아 낙수 마야암가 와리사도가 안 학당 분인게 밤바.
1: 허이.
0: 와 담비님과 와팜생 봉독비라가 거기 학당을 보소 보타바 방바 오래가디 거기 이마나 골도 비락 보시게 수가이데 해 와팜시스 탐자게.
1: 허이.
0: 이마까리 마텐 자비라게.
1: 나치디 아 보라 통바 자에 바카우라 통바
0: 에호이 소그리가 다 아가 통바 도라이마
1: 아 나치디 메라 메스네 타오레 도가 한저디
0: 에호이 아도 이마 거기 아카스파니 팔네 산도저리 베토람 싱시 렙드나 다비라가 이마기 학상 농아 있다 부도 기탕 파바 오이시노 아이바 와팜시 아카스파니 팔네 메게디 탐자기 에호이
1: 아도 암시 와 칸제 농아에 바르디오 따라가
0: 호이 산독서리베 타우람 싱아시 아쿠 이마 아 렙테나 다비유 아두가 냐학당오르부스 오아바 꼭비오 해보 아펌지 탐제게 마탕다 마탕기 콜라마 무가이미네시
1: 아

0: 꺼럭꺼럭꺼 미우이싱 아두 사퍼가다바 마펌싱다 탕도 그래 마팔타룸 하이드로 파워 프로젝트 타벅터바 바르 마사 humbu humdoi kanbangam kre marakasida nepal gi isau degi kalak pa bhar masak kun ma thoi ngarang nimida masa masa gi meyum de thungkre pauloi jare
1: lekini haujik senela sida tabirasi manipuri matami sei sing mathang mathang oina pukning mana bu khoida jaraba pam jaraba mah

젊은 사이 그 돌레색의 훔수 보이나 한자가 도리바시 셀피 낭 아이 하리바 필무스 되기니 세샥리바싱 아머짓 아마디포스바라니 세랭바 아짓닝 타우자 세랑리바나 아머짓 로렘범 마샤먹니 그돌 담저리 따비르시

0: ꯍꯧꯖꯤꯛꯇꯤ ꯃꯥꯕꯨ ꯑꯩꯅ ꯌꯥꯝ ꯅꯨꯡꯁꯤꯕ ꯃꯤ ꯑꯃ ꯑꯣꯏꯔꯦ ꯑꯗꯨꯅ ꯃꯥꯒꯤ ꯃꯇꯦꯡ ꯄꯥꯡꯕ ꯄꯨꯁꯦ ꯍꯥꯏꯕꯗꯣ ꯃꯁꯤꯗ ꯑꯣꯏꯅꯕ ꯍꯣꯠꯅꯕꯗ ꯀꯌꯥꯒꯤ ꯃꯇꯤꯛ ꯋꯥꯖꯈꯤꯕ ꯍꯧꯖꯤꯛꯇꯤ ꯃꯥꯕꯨ ꯑꯩꯅ ꯌꯨꯝꯗꯁꯨ ꯄꯨꯔꯛꯂꯕꯅꯤꯅ ꯑꯩ ꯏꯊꯟꯇ ꯂꯩꯕ ꯌꯥꯔꯦ ꯍꯥꯏꯕꯒꯤ ꯋꯥꯈꯜꯗ ꯑꯩ ꯌꯥꯝ ꯅꯨꯡꯉꯥꯏꯖꯔꯦ
1: ꯍꯣꯁꯄꯤꯇꯥꯜꯗ ꯄꯨꯅꯕ ꯇꯧꯁꯦꯅ ꯍꯥꯏꯕꯤꯔꯦ ꯑꯗꯣ ꯇꯥꯃꯣꯁꯧꯗꯣ ꯀꯧꯔꯨꯁꯣꯗꯅ ꯂꯥꯛꯆꯕꯅꯤ ꯑꯣ
0: ꯅꯪꯅ ꯂꯥꯛꯂꯤꯕꯁꯤ ꯄꯩꯁꯥ ꯂꯧꯕꯅꯤꯅꯦ
1: ꯏꯇꯩꯃꯥ
0: ꯏꯕꯨꯡꯉꯣ ꯍꯟꯗꯛꯁꯤ ꯁꯨꯃꯥꯏ ꯇꯧꯕꯅꯤ ꯏꯇꯩꯃ ꯑꯩꯈꯣꯏꯁꯤ ꯁꯦꯡꯅ ꯍꯥꯏꯕꯗꯅꯦ ꯄꯩꯁꯥ ꯈꯔ ꯆꯤꯜꯂꯦ ꯍꯣꯏ ꯍꯣꯏ ꯅꯪꯅ ꯄꯤꯗꯕ ꯌꯥꯗꯦ ꯍꯥꯏꯔꯒꯅ ꯁꯤ ꯂꯨꯄꯥ 100ꯅꯤ ꯃꯁꯤ ꯄꯨꯔꯣ ꯃꯁꯤꯅ ꯀꯩꯅꯣ ꯀꯩꯅꯣ ꯍꯥꯏꯕꯗ ꯁꯤꯖꯤꯟꯅꯔꯨꯔꯣ ꯅꯪꯒꯤ ꯇꯥꯃꯣ ꯂꯥꯛꯏ ꯏꯇꯩ ꯃꯇꯝꯒꯤ ꯑꯗꯨ ꯉꯁꯤꯗꯤ ꯏꯇꯩꯃ ꯋꯥ ꯃꯥꯏꯒꯦ ꯅꯪꯁꯨ ꯍꯧꯖꯤꯛꯇꯤ ꯑꯉꯥꯡꯗ ꯑꯉꯥꯡ ꯅꯠꯇ꯭ꯔꯦ ꯅꯄꯥꯡꯒ ꯃꯄꯨꯡ ꯐꯥꯔꯛꯂꯦ ꯅꯃꯥ ꯅꯃꯥꯅ ꯑꯃ ꯊꯕꯛ ꯁꯨꯔꯤꯕ ꯅꯣꯜꯂꯤꯕ ꯀꯌꯥꯁꯤꯡ ꯃꯇꯨꯡꯗꯨꯅ ꯊꯕꯛ ꯁꯨꯕꯗ ꯈꯔ ꯌꯥꯎꯕ ꯌꯥꯏ ꯏꯇꯩꯃꯅ ꯍꯥꯏꯕꯗꯤ ꯄꯤꯛꯂꯤꯉꯩ ꯃꯇꯝꯗ ꯅꯪꯕꯨ ꯌꯨꯝ ꯑꯗꯨꯗ ꯆꯥꯎꯅ ꯌꯣꯛ ꯄꯤꯔꯦꯗꯣ ꯍꯧꯖꯤꯛꯇꯤ ꯅꯄꯥꯡꯒ ꯃꯄꯨꯡ ꯐꯥꯔꯛꯂꯕꯅꯤꯅ ꯅꯪꯁꯨ ꯍꯤꯡꯐꯝ ꯊꯤꯔꯣꯅꯦ ꯏꯕꯨꯡꯉꯣ ꯅꯪꯅ ꯑꯍꯜ ꯑꯃ ꯅꯨꯡꯁꯤꯕ ꯁꯥꯗꯨꯅ ꯍꯤꯡꯒꯣꯟꯕꯁꯦ ꯈꯔ ꯂꯨꯝꯗꯨ ꯂꯩꯕꯗꯣ ꯃꯤꯒꯤꯁꯨ ꯑꯄꯣꯝꯕ ꯆꯠꯂꯩꯅꯤ ꯏꯕꯨꯡꯉꯣ ꯁꯥꯎꯅꯣ ꯁꯥꯎꯅꯣ ꯏꯇꯩꯃꯅ ꯍꯥꯏꯔꯤꯕꯁꯦ ꯅꯪꯕꯨ ꯅꯨꯡꯁꯤꯕꯗ ꯍꯥꯏꯔꯤꯕꯅꯤ ꯅꯨꯡꯁꯤꯗꯗꯤ ꯀꯗꯥꯏ ꯉꯥꯡꯗꯣꯏꯅꯣ ꯍꯣꯏ ꯍꯣꯏ ꯇꯥꯏꯕꯪ ꯃꯤꯑꯣꯏꯕꯁꯦ ꯑꯁꯨꯝ ꯍꯥꯏꯔꯕꯗꯤ ꯁꯥꯎꯏ ꯏꯁꯣꯗꯨꯅ ꯑꯁꯨꯃꯥꯏꯅ ꯍꯔꯥꯎꯕ ꯏꯕꯨꯡꯉꯣ ꯅꯤꯕꯨ ꯅꯤꯔꯕꯗ ꯈꯔ ꯄꯤꯔꯛꯀꯅꯤ ꯋꯥꯈꯜꯗꯣ ꯊꯥꯗꯣꯛꯑꯣꯅꯦ
1: ꯏꯇꯩꯃ ꯑꯩ ꯏꯇꯩꯃꯗꯒꯤ ꯁꯦꯟ ꯅꯤꯕ ꯂꯥꯛꯄ ꯅꯠꯇꯦ ꯏꯇꯩꯃ ꯃꯃꯥ ꯃꯄꯥ ꯃꯁꯤꯟ ꯃꯅꯥ ꯑꯣꯏꯕꯒꯤ ꯅꯨꯡꯁꯤꯅ ꯄꯨꯟꯗꯨꯅ ꯂꯩꯔꯤꯕ ꯂꯪꯂꯥꯗꯣ ꯇꯠꯈ꯭ꯔꯒꯗ꯭ꯔ ꯈꯟꯖꯕꯗꯒꯤ ꯇꯠꯍꯟꯅꯤꯡꯗꯕꯗꯒꯤ ꯑꯩ ꯂꯥꯛꯆꯕꯅꯤ ꯏꯇꯩꯃ
0: ꯏꯃꯥ ꯕꯤꯈ꯭ꯌꯥ ꯅꯤꯕꯅ ꯌꯥꯝꯅ ꯌꯥꯝꯗꯤ ꯊꯤꯔꯤꯕ ꯏꯕꯨꯡꯉꯣ ꯅꯤꯕ ꯍꯥꯏꯕꯁꯦ ꯑꯄꯤꯕ ꯂꯧꯅ ꯈꯪꯕ꯭ꯔ ꯑꯄꯤꯕ ꯂꯧꯗꯕ
1: ꯑꯣ ꯑꯗꯨ ꯀꯟꯕ ꯋꯥꯍꯩ ꯑꯗꯨꯕꯨ ꯅꯅꯥꯎꯒꯤ ꯐꯝꯅ ꯇꯥꯛꯄꯤꯔꯕꯅꯤꯀꯣ ꯏꯇꯩꯃ ꯅꯨꯡꯁꯤꯅ ꯄꯨꯟꯗꯨꯅ ꯊꯝꯂꯤꯕ ꯂꯪꯂꯥ ꯑꯗꯨꯕꯨ ꯊꯥꯗꯠꯄꯤꯔꯒ ꯏꯇꯩꯃꯅ ꯇꯥꯃꯣꯕ ꯃꯐꯝꯁꯤꯗ ꯄꯨꯟꯁꯤꯟꯗꯨꯅ ꯊꯝꯕ ꯉꯝꯕꯤ ꯅꯍꯥꯛꯁꯤꯕꯨ ꯀꯔꯝꯕ ꯅꯨꯄꯤꯒꯤ ꯊꯝ ꯑꯣꯏꯅꯣꯅꯦ ꯏꯇꯩꯃ
0: ꯃꯗꯨꯁꯨ ꯀꯨꯏꯊꯕꯗꯤꯅꯦ ꯅꯀꯣꯗꯣ ꯃꯁꯨꯡ ꯀꯌꯥ ꯊꯣꯛ ꯀꯥꯏꯒꯅꯤ
1: ꯆꯠꯆꯔꯒꯅꯤ ꯏꯇꯩꯃꯅ ꯇꯥꯟꯗ꯭ꯔꯕꯁꯨ ꯁꯣꯏꯗꯅ ꯆꯠꯆꯔꯒꯅꯤ ꯑꯗꯨꯕꯨ ꯅꯅꯥꯎꯅ ꯆꯠꯂꯝꯗꯥꯏꯗ ꯍꯥꯏꯖꯔꯝꯒꯗꯕꯗꯤ ꯏꯇꯩꯃꯅ ꯑꯛꯂꯥꯗ ꯃꯈꯣꯡ ꯄꯨꯟꯗꯨꯅ ꯊꯝꯕꯤꯔꯤꯕ ꯁꯦꯛꯂꯥꯗꯣ ꯅꯣꯡꯃꯇꯪꯗꯤ ꯊꯥꯗꯣꯛꯄꯤꯔꯛꯎ ꯃꯄꯥꯝ ꯂꯝꯗꯝꯗꯣ ꯃꯩꯁꯥ ꯂꯥꯡꯏꯅꯦ ꯏꯇꯩꯃ
0: ꯑꯔꯨꯜ ꯅꯈꯣꯏ ꯅꯌꯥꯝꯕꯁꯦ ꯑꯩꯈꯣꯏꯅ ꯐꯥꯔ ꯊꯝꯂꯤꯕ꯭ꯔꯥ ꯍꯥ ꯅꯌꯥꯝꯕꯁꯦ ꯑꯩꯅ ꯐꯥꯔ ꯊꯝꯂꯤꯕ꯭ꯔꯣ ꯅꯈꯣꯏꯒꯤ ꯃꯊꯣꯡ ꯃꯔꯝ ꯈꯪꯅꯗ꯭ꯔꯕ ꯑꯟꯗꯔꯁꯇꯦꯟꯗꯤꯡ ꯂꯩꯅꯗ꯭ꯔꯕ ꯏꯃꯨꯡꯗꯣ ꯅꯪꯒꯤ ꯅꯌꯥꯝꯕꯁꯦ ꯂꯩꯅꯗꯦ ꯃꯔꯝ ꯌꯨꯝꯁꯦ ꯂꯩꯔꯤꯕ ꯃꯃꯥꯏꯁꯦ ꯀꯥꯏꯕꯁꯦ ꯈꯪꯗꯦ ꯇꯨꯡꯂꯣꯝꯗ ꯄꯥꯝꯕ ꯀꯩꯅꯣ ꯏꯕꯨꯡꯉꯣ ꯅꯈꯣꯏ ꯅꯣꯔꯣꯛꯀꯨꯝꯕ ꯃꯐꯝꯗꯣ ꯂꯩꯖꯅꯤꯡꯗ꯭ꯔꯦ
1: ꯅꯣꯔꯣꯛꯀꯨꯝꯕ ꯃꯐꯝꯗꯨꯗ ꯁꯥꯠꯈꯤꯕ ꯊꯝꯕꯥꯟꯅꯦ ꯉꯁꯤ ꯏꯇꯩꯃꯅ ꯒꯝꯂꯥꯒꯤ ꯂꯩꯇꯦꯡ ꯑꯣꯏꯕꯤꯔꯤꯕꯁꯦ
0: ꯑꯔꯣꯜ ꯅꯪꯅ ꯃꯐꯝ ꯑꯁꯤ ꯂꯥꯛꯇꯨꯅꯅꯦ ꯄ꯭ꯔꯃꯥꯟ ꯄꯥꯇꯩ ꯇꯧꯗꯨꯅ ꯉꯥꯡꯂꯨ ꯀꯩꯁꯨ ꯀꯥꯟꯅ ꯐꯪꯂꯣꯏ ꯁꯥꯠ ꯈꯣꯠꯇꯤ ꯀꯣꯛꯆꯒꯗꯕ ꯃꯄꯨꯅ ꯊꯥꯔꯛꯄ ꯆꯥꯔꯦꯝ ꯇꯨꯔꯦꯝ ꯉꯥꯏꯕꯒꯨꯝ ꯃꯐꯝ ꯑꯁꯤ ꯍꯨꯏ ꯌꯧꯗꯧ ꯁꯥꯠꯂꯒꯅꯨ ꯐꯨꯗ꯭ꯔꯤꯕꯒꯤ ꯁꯠꯇꯕ ꯇꯥꯗ꯭ꯔꯤꯕꯒꯤ ꯁꯠꯇꯕ ꯀꯔꯝꯖꯥꯠꯂꯣ ꯅꯣ ꯅꯁꯤ ꯆꯠꯂꯣ
2: ꯑꯩ ꯑꯔꯣꯟ ꯅꯪ ꯂꯥꯛꯑꯝꯃꯤꯔꯣ
0: ꯍꯂꯣ ꯑꯩꯕꯨ ꯍꯂꯣ ꯅꯈꯣꯏꯅ ꯈꯣꯏꯗ ꯐꯅꯕ ꯁꯤꯜꯂꯤꯕ ꯅꯠꯇ꯭ꯔꯣ ꯅꯇꯩꯕꯅ ꯃꯣꯏ ꯇꯥꯃꯣ ꯁꯤꯒꯥꯡꯁꯦ ꯃꯥꯇꯧꯒ ꯃꯉꯥꯅꯤꯁꯦ ꯃꯇꯩ ꯃꯩꯗꯤ ꯆꯥꯔꯤ ꯅꯥꯎꯔꯤ ꯈꯟꯅ ꯅꯨꯡꯁꯤꯖꯔꯤꯕ ꯃꯥꯒꯤ ꯃꯇꯩ ꯃꯩꯕꯨ ꯀꯔꯤꯁꯨ ꯈꯟꯕꯤꯗꯦꯅꯦꯁꯦ ꯃꯇꯩ ꯃꯩꯒꯣꯗꯨ ꯃꯈꯨꯠꯅ ꯂꯝꯐꯨꯏꯅꯦꯁꯦ
2: ꯅꯇꯩ ꯃꯅꯥ ꯍꯥꯏꯔꯤꯁꯤ ꯆꯨꯝꯕ꯭ꯔꯥ ꯅꯇꯩ ꯃꯅꯥ ꯍꯥꯏꯔꯤꯁꯤ ꯆꯨꯝꯕ꯭ꯔꯣ ꯅꯪꯉꯣꯟꯗ ꯍꯪꯁꯦ
1: ꯇꯥꯃꯣ
2: ꯀꯔꯥꯒꯤ ꯇꯥꯃꯣ ꯂꯝꯖꯥ ꯁꯥꯔꯃꯆꯥ ꯅꯄꯨꯟꯁꯤꯗ ꯍꯨꯏ ꯍꯧꯗꯣꯡꯒꯨꯝꯅ ꯂꯦꯟꯒꯗꯕꯗꯒꯤ ꯅꯪꯕꯨ ꯑꯩꯈꯣꯏꯗ ꯈꯨꯜꯂꯒ ꯆꯥꯎꯅ ꯌꯣꯛꯑꯦ ꯃꯗꯨꯒꯤ ꯃꯍꯩꯔꯣ ꯅꯪꯅ ꯑꯩꯈꯣꯏꯗ ꯑꯣꯟꯁꯤꯜꯂꯨ ꯁꯤꯜꯁꯤꯁꯦ ꯅꯟꯁꯦꯟꯁ
1: ꯇꯥꯃꯣ ꯑꯩꯁꯤꯕꯨ ꯅꯅꯥꯎ ꯅꯠꯇꯕ꯭ꯔꯅꯦ ꯇꯥꯃꯣ
2: ꯃꯁꯤꯜ ꯁꯤꯗꯕꯁꯨ ꯇꯥꯃꯣꯒ ꯀꯧꯔꯤ ꯑꯩ ꯅꯪꯁꯦ ꯑꯩ ꯏꯅꯥꯎ ꯅꯠꯇꯦ ꯑꯩꯁꯦ ꯅꯪꯒꯤ ꯅꯌꯥꯝ ꯅꯠꯇꯦ ꯅꯪ ꯅꯃꯥꯏꯗꯤ ꯀꯥꯏꯕꯁꯨ ꯈꯪꯗꯕ꯭ꯔꯣ ꯑꯩ ꯆꯠꯂꯣ ꯆꯠꯂꯣ
1: 아버, 나시아이고한테 돈 미리면 민가시부 이마 봐봐 따모쇼우 따모야이코이나 농시나 돈 미키면 민래야나타버러 아예시나 코이기나 나오네 들어봐디 맞다 우카람나 나 코이기나 락타 얀신베 이외이나 레이럽리바노 이 밤람담도 캄비마이 허울에 해두나 뻥담 잡을랑샤바네
3: 그리
1: 아두부
3: 그리 아이봐
1: 아두부 아이기디 이 밤람담 모에람 드라바꼬 담어 나 나옥샤차라게 아두부 내 담어 노무땅디 이 밤람담도도 콩다비루쇼 이 밤람담도 마샤랑라바니코 담어 바바슈카나 나두나 레리바네 이마 바바나 타모 쇼운다부 쇼운드로 레호바니 코타모 이따 이마 나 나옥샤 세르게 코 이따 이마
0: 여로 여로 여로 여로
1: 나 나옥샤 세르게 코
0: 이따 이마 아이 누구네 타바바 등사 통닝라바디 이 카이텐가요세 이따 비바 에이수 이사니 나오리 카드 녹시인데 비리 로이네 비우디까 다 야되기 다 이놈 옹동 레이드나 아스 안가마 사세 와이가 하람라가 진다다올레 비미네 나티 안가마 사세 이카 루비오 타 칸타비오 이마나메 신가람라가 니 사라바 마샤 아 어떨어서 어떨어서

0: 마, 까다이디 셀루브노 까리 타부키노 까이도 블락부노
1: 이마기야 이마 이마네 이사기 낙들 락부부 까리도 블락부 이런 거 다기니 이사싱 아나이 야우라 하이드니 잉블라 이브니 아나이 야우디 누가이리드네 야이마
0: 야우디 융기디 야우도 보냈더로
1: 야우디 이마쿠이 누가이리 야이마 이마쿠이 누가이리
2: 아이네 분이야 깔고 클라바 아빠는 메타 필요하더니
1: 비엠마
2: 크라이드노 콩디에 피지에 피가 시에피에 리키하니 비엠마라드나 그비아랄고 두다도 과시니
0: 마 마시미기 마염니 아두구시 마딱다 라이빠마기 미팀팜 오리바 데스피엠마기 요
1: 야이마
0: 나티 라이리바 산트리엠디 미야마시기 마망스다 이마나 세라도 비도카라 나나 세라쿠야드바로
1: 야이마 아이시부나 마만드라바라네 라이르비 번에 공다이 세피나 마이네네 이사부 디에스비 사이원 키비니 하이버시부 이사부 가오르바라네
0: 마 파르세 파르세 또세 또세 야니 또 에이미 강에 또세 마 실루파사와니 시프로 나시 마트로 내려가네 아룬과 다루세
1: 야이마 이마 시니 발락보나 디니
0: 마
1: 유음드스 생기드라 칼라이띠 야이마 나시 이마네 이사기 낙들 락파디 마마가 마사가 니기 마르다 시엘이 마농시 마기 시엘아도 레파닝 드드라 이마 락파니 코 이마기 야이마 이마 락파니 이사싱아 마판통다 말라바 기타라바 카폭상 아도 각다 오바니
0: 그래
1: 이마기 야이마 너이 너이 어묵다디 락드라 예라코
0: 이마
1: 바바
0: 바바
1: 이마
0: 이마
1: 나나와 도움는 리엘이 마 부시 마리엘아도 야이마 나 거의 아무것도 이해놓고 야 이마 너 아무것도 이해놓고 거의 이마기 야 이마 아무것도 이해놓고
0: 이마 오 분치 시망락 나루라바 낙비팜 톡드라바 이게 일할까야 아세 이마 아마디 바바나 이분 낙비 이렇게 가더라 딸람라이 달람로이 마마 마사 오이비기 눅시나비기 랑라도 칵 달람로이 레플레이터라 센터럭리바 이에바다기 시엘부 칵 달람로이
2: 아니 나오고 무릉초 나도 마이도 보아 아이 그대로기
0: 나오리 나오리 아이 나오리 자무나 난기 마야기 랑다 이무 파잔 누나 칵 탐게 칸가 누콘 자무나 마마 마사 오이비기 센터럭리바 루르바 눅시기 이시엘부 난 아나이 비싱 아묵 양천둔 아나이 비셀 월게 칸가누 콘자부나 어 이마 바바 이암벅이 붕어를 꾸만 이암벅나 코이기나 팜들 란케네 아룰 이암벅 락레 아룬 꾸만 이암벅 락레
2: 담아
3: 바이크레드 젤라시 파주는 통에 칼람바 보는 게 찍라 공 위진 좀 난 톡드나 보는 게 보마에 하나도 없구나 뭐 바람 넘 빵 그래도
2: 바봉 나시 돌림하다 오시보 가리마다 오노 나시 아밥 다분 감들에 나시 아기 가리라 노네 바봉
3: 미마 꺼뿐어 남기다 나라나띠 이빠기시 싸우럽 이란 자오리 남무 이빠나 나턴데 보이 하이도나 깨톡 못하는 요로 봐 쇼크뻑기마 독담리빌리 하이도나 워시던 기랑들 룰로 봐 아이게 허루펌 자루펌 강초루마 아무디 뭐이땡이 눈빛싱이 잔나빌람자 배바르뿐나막 이빠 안낭이나 팔로 담비호그다가 센파이바 아이니 하이드나 미이브 도이 우시떼나 칼루마 미떠우따마는 자꾸바니 칼루마 자꾸보 이람데 샤우타보 이람민 헤이 빵 이비마 까리깝도 내리 자루 미떠우따마는 피젤레땡싱은 너 세가이컬 랑토커 나시대기 반지라밤이땡이 눈빛이 피젤레땡이나 능티 몽들레땡도 자루 나 무엇이 되기 바나 안 오고 바라 아무 땀이 그냥 나 부르고 간지 니가 니고
1: 목걸이 봐봐 학장아 미대하라가 녹색 녹색 마르시다 이 몽도 숨 보다둘래 비비 아들어 목걸이 봐봐
4: 마마 이 몽도 숨 힐들래 비시 학장아시 해는 속질러 보이 칼리
1: 목걸이 봐봐
4: 아빠 안등아 범지라는 숨 허구락 보니 아룰 꾸마르두고 어서 벗어 우다 보시고 까다이 사건이 하렴게
1: ಅದಾದನು ತಬಾಮಸಕನಿ ಹರಮಿ ಮಕೊಯ್ ಬಬಾಗಿ ಹಿದಾಕ್ಷುಲೇರಕನಿ ಹರಮಿ ಡಾಕ್ಟರ್ನ ಇರಂಬ ಸಿಯದು ಪೂರಗ ಸಖಿ ಬನಿ ಅರುಂದು
4: ಕದಾಯ್ದಿಗಿ ಪೈಶಾನ ಮಾನ ಹಿದಾಲರ ಕದರಿ ಬಾ
1: ಮಕೊಯ್ ಬಬಾ
4: ಇಶಾ ತೋಮಸಿ ವಾರ ಬನಿ ಕೋ ಇಶಾ ತೋಮಸಿಗಿ ಮತೌಗಿ ಏಗು ಗಂದ್ರೆ ರೇ ಹೈ ಮಮಾಯ್
1: ಮಕೊಯ್ ಬಬಾ
4: ಸಖೇನು ಮಮಾನ್ ಮಮಾನ ಬಸಿಂಗ್ನಿ ಮಿರೈ ಬಾಕ್ತ ಮಹೈ ತಮ್ಮ ಆಸಾ ಮಮಂ ಪೂದನ ಇಶಾ ಸಿಮುನ ಕಾಯರ ವಾಸಾಗಿ ಪಾಗಮದಲ್ಲಂ ತೆದುನ ತಂಬಿರೆ ಐಶಾ ತೋಮಸಿಗಿ ಮತೌ ಏಗು ಗಂದ್ರೆ ರೇ ಹೈ ಮಮಾಯ್
1: ಮಕೊಯ್ ಬಬಾ
4: ಐರೆ ನಂಗು ಉಕಿಲ್ಲ ಫವಮತ ಉನೌ ಉನೌ ಹೈಬದು ಉನಮು ಉನರ ಬ್ರೋ
1: ಹೊರೇನು ದಾವೈನ ಸಥೋರ ಅಗಿ ಸಾವು ಯಾದಿ ಹರೆ ಮಕೊಯ್ ಬಬಾ
4: ನಂಗೈನ ಸಂಸಾರ ಸಿ ಥಾದೋ ಕ್ರಬದಿ ಶಾ ತೋಮಸಿ ಕಂಗಾವು ನಹೋರ ಗರಿ ದೋ
1: ಮಕೊಯ್ ಬಬಾ
4: ನಂಗೈನ ಸಂಸಾರ ಸಿ ಥಾದೋ ಕ್ರಗ ಇಶಾ ತೋಮಸಿ ನ ಕನಾಗಿ ಥೋಕಿಂದನು ನೆಲೆ ಬ್ಲೂ ಗದ ಬಸಿ ಬೋ ಇನ್ ಕೋರ್ ಮಸಿ ನಮ ತಂಗೈರಿ ಬಸೆ ಇಶಾ ಸಿ ದ ನಮಾ ಪಾನ್ಮಿರಂ ಗೆ ಹೋನ ಬರಿ ಮಾಗೆ ಹೊರಪಂ ಸಲಪಂ ಮದು ತಂ ಸಿಯಮ ಕಂಗಂ ಲಬದೆ
1: ಮಕೊಯ್ ಬಾಬಾ
4: ಐ ತಮೋ ಇದ ಸಿ ಉರು ನಿಗಂ ದವಸೆ ಲೇರಂ ಲೋಯ್ ದಬನಿ ದ ಕೋ ಬಾಬಾ
1: ಅಕೋಯ್ ಹಿಂಗ ತಾಬನೆ ಇಸಾರು ಇದ ಮಕ್ತ ಮಪಾ ಮಮ ಉರಿ ಮಕೊಯ್ ಹಿಂಗ ತಾಬನೆ ಮಕೊಯ್ ಬಾಬಾ
4: ಹಿಗನಿ ಅಕೋಯ್ ಇಸಾ ಸಿಂಗ ಇದ ಮಕ್ತ ಹಿಂಗ ಹಿಗನಿ ಅದುಮು ಮಕೊಯ್ ಅನಿ ದುಮ ದಿನೆ ಯುಮ್ಮ ಸೆ ಸಗನ್ ಬಯಾರೋಯ್ ಕೋ ಯುಮ್ಮ ಸೆ ಸಗನ್ ಬದಿ ಲಾಯದನ ಮಮಿಂಗ ಭವ ಪನ್ ಬಯಾರೋಯ್ ಕರಿಗುಂಬಾ ಐರೆ ಲೈಬಕ್ ಥೀದ್ರು ಸಂಸಾರ ಸೇತಾದೋ ಕ್ರಮ ಐಗಿ ಸಂಸ್ಕಾರ ಗಿ ಮೈರಿ ಮಕೊಯ ನಿದುನ ಚೂಬ ಯಾರೋಯ್ ಇಶಾ ತೋ ಮಬುಸು ಹಲೌ ಕೋ ನಂಗಿನ ಪಂದೈನ ಸಿದರಿ ಬಸಿನಿ ಕೋ ಬಾಬಾ
5: ಬಾಬಾ ಡಾಕ್ಟರ್ ನದಿ ಲೈ ಹೌಕ್ಷು ಕರಿ ಯಾವ ಏನ ತಾಕ್ಪಿರಮಿ ಇಮುಂಗ್ದ ಸುಮ್ ಪೊಥಾ ಬಿಬಿ ಯಾದಬ್ರೊ ಅಯಿಂಗ್ ಬಸಿದ ಕರಿಗಿ ಲೈಬಿರಮಿ ಮ್ನೊ ಬಾಬಾ
4: ಬಾಬಾ ಕರ್ಷಿ ತೋರೋಯ್ ನಕೊಯ್ ನಸಗ್ನ ಸಾಮತ್ತ ಊದವದುದ ಮಪಾನ ನಕೊಯ್ ಲೈಬ್ರಿ ಎಂಗೆ ನಹುಗಲಕ್ಕ ನಿನ ಹಾಯ್
1: ಅರುಳ್ ನಮ್ಮ ಕದಾ ಇರುರ ಬಗೆ ಬಾಬಾನ ನಮ್ಮ ಸಾಯ್ದಗೆ ಶೋನ್ನು ತಲೆ ರಮ್ಲಿ ಬನೆ ಅರುಳ್
5: ಇಮಾನ ಬಖರ್ ಶುಮು ನರುವನೆ ಅದು ಬಾಬಾಗಿ ಇದಾಕ್ ಶುಲೆ ರಕ್ಪನೆ ಇಮಾ ಸೆ ಬಾಬಾ ಸಿ ಇದಾಕ್ ಪಿತ್ರಕ್ಕೆ ಬತೋಕ್ಷಿ
1: ಅರುಳ್
5: ಅದುಗನೆ ಇಮಾ
1: ಅರುಳ್
5: ಶಿನನೆ ಲುಪಾ ಲಿಸಿಂಗ್ ಅಮಗ ಸಹುಮ್ನೆ ಇಮುಂಗ್ ಮನುಂಗಿ ಲೈತ ಲೈರ ಕಾನನಬ ಇಮಾದ ಥಂಜನ್ ಬಿರ ಶೈಮ
4: ಅರುಣ್ ಕುಮಾರ್
5: ಬಾಬಾ
4: ಇಪಾ ನಂಗಿನ ಫಮ್ನ ಕೈ ಹಾಕಿ ನುಪಾಮಸ ಇಪಾ ಓಯ್ದವ ನಮ್ ಥಾ ಲೌನಂಬ ಯಾದಿಯಾರೆ ನಂಗಿನ ಫಮ್ನ ಚಾಮರ ಹನ್ನ ಹಾಕಿ ಬಿರತ ಪೈಶಾ ಸಿಂಗ ಸಿ ನಂ ಕರಾದಗಿ ಲೋರೆ ನಂಗ ಹಿದಾ ಲೈರೆ ಮೆ ಶಂಭಂ ಕರಾದಗಿ ನೋ ಇಪಾ ನಮ ಏತು ಶೇರ ತಮ್ಮುನ ಹೈ ನುಪಾಮಚ
5: ಬಾಬಾ ಐ ಅವಾಬ ಇತೌಶೆ ಇಮಾನವ ಸಿಂಗ್ನ ಯೆಂಗ್ಬ ನುಮೈತ್ರಮಾನೆ ಇಮಾನವ ಸಿಂಗ್ನ ಐಗಿದಮಕ್ತ ತೆಂಗ್ಬಾಂಗ್ ಬಿರಪನೆ ಅದು ಹಯ್ಯಂಗ್ ಐನ ಗಂಬಕಾಂದ ಮಖೋಯ್ಯ ಮುಕ್ ತೆಂಗ್ಬಾಂಗ್ ಕರಗ ಲೋರೆ ಕೆದರೆ ಕೆದು
4: ಅರುಣ್ ಕುಮಾರ್ ನಯಾ ಮಾರಿನ ಕೌಥೂಲಂ ಲವ ನ ಪಾಯ ಹಾಸಿಮು
1: ಮಖೋಯ್ ಬಾಬಾ
4: ಅಮುಕ್ ಸುನ್ನಂಗ್ ನಿ ಪಾಗಿ ಪಂದ ಮಿನಂ ಗೇನ ಕಲ್ಲಬರನೆ ನ ಪಾಮಚ
5: ಬಾಬಾ
4: ಇಪಾದ ಸೇಮ ತಮು ಪೈಸಾ ಸಿಗ ಸೈ ನ ಪಾಯ ನ ಯಾದ್ರಬ ನಯಾ ಮಾರಿ ದುಗಿ ಮಖೋ ಕೋಲಗ ನೀರಕ್ ಬರ ಹಾಯ್ ಬಾಬಾ ಮಖೋಯ್
5: ಬಾಬಾ ಯಾಮ ಸಿಂಗ್ದಗಿ ನೀರು ಬನತಿಯೇ ಇಮಾನವ ಸಿಂಗ್ನ ತೆಂಬಾಂಗ್ ಬಿರಪನೆ ಬಾಬಾ ನಶಾನ ಹೈಜರಿಬ ಶಸುಂ ಬಂಗಾಕ್ತನಿನೆ ಬಾಬಾ
4: ಪಾವಶ ನಂ ಇಪಾದ ಸೇಮರು ತಾಲರೋ ಇನತ್ರ
5: ಬಾಬಾ
4: ಪರೆ ನಂ ನಾ ಸೇಮದ ತಾಕ್ತ್ರಬದಿ ಇಪಾ ಲೇಬಿಯು ಮಪಮ್ಮಸ್ತಿ ಇಪಾಗಿ ಪುನ್ಸಿ ಲೋಯ್ ಕ್ರಮಸೋ ದು ಮಂಗಾರೆ
5: ಬಾಬಾ
4: ನನ್ನ ಲೈರೆ ಇಬ ಹಿದಾ ಕಸಿದ ದಿ ಇಪಾ ತಾರೋಯ್ ಕೋ
1: ಮಕೊಯ್ ಬಾಬಾ
4: ನಗೆ ಪಶಾದ ಪುರೋ ಐ ಹಿದಾ ದು ಉದು ವೈತ ವೈನ
1: ಕೈ ನು ಹೈ ಬಿರಿ ಬದು ಮೋ
4: ಹಿದಾ ದು ಉದು ಕೋ ನಾಯ್
1: ಮಕೊಯ್ ಬಾಬಾ
4: ಕ್ರೈ ಬಿರೋ ಐ ಉದು ಕೈ ಹೈ
1: ಮಕೊಯ್ ಬಾಬಾ
4: ಬಾಬಾ
1: ಅರುವೈ
5: ಬಾಬಾ
1: ಮಕೊಯ್
5: ಬಾಬಾ
4: ಚಲೋ ಗಲೋ ಐ ಬಿ ಸೋ ಗಲೋ
5: ಬಾಬಾ ಮಸಿ ಪಾವುಗಿ ಮನುಂಗ್ದ ಇಮಾ ಬಾಬಾಗಿ ಮಪಂದ ಓಯ್ದ ಬಂಗಾಂಗ್ ಜರಕ್ತ್ರಿಬ ನಶಾನೆ ಅದು ಮುಂಗ ಸೀದಿ ನಶಾ ಬಾಬಾಗಿ ಮಪಂದ ಮಿನ ಬಂಗಾಂಗ್ ಜಕರೆ ನಶಾ ಬಂಗಾಂಗ್ ಪಿಯು ಕೋ ಬಾಬಾ ನಶಾ ಬಂಗಾಂಗ್ ಪಿಯು
1: ಅರುನ್
4: ಬಹುಶ
5: ಪೈಸಾ ಸಿಂಗ್ ಇದಾಗ್ ಸಿಂಗ್ ಅಸೆ ಇಮಾನ ಬಸಿಂಗ್ ನ ತೆಂಗ್ ಬಾಂಗ್ ಬಿರಕ್ ಪಶುನತ್ತೆ ಇಯಾಮ್ ಬಸಿಂಗ್ದಗಿ ನೀರು ಬಸುನತ್ತೆ ಬಾಬಾಗಿ ಅನಾಬ ಇಮುಂಗ್ ಮನುಂಗಿ ಲೈತಲಾಯ್ರ ಕರೆದು ಹೊರಬ ಸುಖಾನ ಗದ್ರ ಕರ್ಜದು ನಶಾ ಹಾಸ್ಪಿಟಲ್ ಸಲ್ಲಗ ನಶಾಗಿ ಸಿಂಗ್ಲಿ ದ ಸಿಯಲ್ಲಿ ಬಾನಾಂಗ್ ಬೈ ಅಸೆ ಯೋಲೂರ ಬನೆ ಬಾಬಾ
1: ಇಮಾದಿ ಮಾಕ್ತೇರೆ
4: ಇಪ್ಪಾಗಿ ಅನಾಮಿಸಿ ಫಲವಗಿ ತಮ
0: 떠나오르면 시아기 무마빠이는 탁보 따라봐 시엔 다르기면 이기 시엘라시오 한끈도 젤란면 따라오르면 빠마타
5: 마마마 빠오이면 신기다 먹다 마사오이면 신기다 떡범 독부터가 안가도 부마 신났다 말하네 봐봐
1: 이마기 붕어
5: 아두부 빵라바 이기 와칼시나 아이기 이마 아이기 바바 이망데 레이나 레이나 아이기 이마 까나노 이빠 까나노 아이두네 딴딴 항리바 시나 까리기노
1: 아롤
5: 바바 나 시대 묵다 하이비로 바바 아이기 이빠 까나노 이마 까나노 아이기 호룩 밤나 까나이다노
0: 아롤 아롤 고마
5: 이마
1: 아롤
5: 망데 레이블리비 나 아가시부 나 사이부 타붕 따라 나 우프르가 아이부 폭비라 키비 아이부 폭비 이마도 난다 바라네
1: 이마기 아룬
0: 아룬 꼬마 이빠이 타고 이 부부감들 하이는 바보자 왕아세 노무나 들어가 노무디 난 이빠이 범다 항락하니 하이베 이빠하게 아두부 이빠이 불시에 시나 말에 엠판 박타가 셀리아비가 이마땀 왕아시다니

건강기 더럼 다 한 적이니 봉따룩 미니니 후 너시기 더럼 다 모랑 템프라 모데비 내기 공존 빠르바 너네나 할로 건강 라이프 폰 프로그램 탐자리 너시기 탐자리 바 히럼나 농주 타다 이엔 신기 잭신 더랑 히럼시기 너시기 엑스퍼트 닥터 샘 수레스 쿠마르 누가 더럼 난 토픽에다 바 라이스름 닐레산드라 메리 부톡바 농톰범 로마

0: Είναι στο William Falke Livestock and Poultry Management και η Faculty Staff στο Βεβίρι. Αν μετά τα μου τραμνό ξέρει. Αν το κλείνω ένα, τα μητάρι πέραμαστε και μετά τα βίρι πέσσιν να καμπίνει με Wang Sing που είχε στούδιο και τηλεφωνο νομπορ 9362327878
1: 아이기 건강 토론 법이리바 타구로이 보는 막부스 아두가 나시기 할로 건강 가시다 아이보 프로그램스 여비오 하이드나 하이비라 보기나 막다 보노 보이카이 콤다 우짜 바글로이나 아이나 타겟자리 너이나 로이나나 다비리바 프로그램스 보 다비리바 코닝 막부스 아이나 하라옥다야나 옥서 바글로이나나 하이리바 프로그램스 아이기 마이케데기스 마풍 파나바 사룩야 비유 하이나 아이나 아스마이나 탐재게 아두나 아코이닝 아사이 나시기 하이리바 프로그램스 아코이 눈치판 타기 마눙시다 마탐시다 아코이네 이엔 로이비리바 미요이싱나 이엔싱아시 마타 우크람다 나다 예크트나 마사모구나 파나 탐거다기 하이바시 마시 아소바 아코이 야암나 쿠동티바 아마니 하이나 아인 아한 맛 탐저게 가리기노 하이버보 농주 타기 맛탐 하이버스디 염사 욕비르바 미오이 코디왕나 이엔부 오이레 아두가 옥부 오이레 산부 오이레 염사 아메 핵도 욕비브 맛탐다 아테이리 투싱데 욕노바데기 능탐 타기 맛탐데 욕버스나 카르카직 에네 세바세 마루 오이 마두나 맛탐스다 오케이나 야암드르보다 아코이나 더비가더바 16 타랑 크라디 아코이나 아둠 아코이나 레이제 더보더보 옌욕 바이버스 아코이나 마호사나 마사기 강로나마기 마카리 욕 욕나바 니옴니
0: 산나 강로나마기 마카다
1: 산나 강로나마기 마카다 아둠 욕바니 아두나 아이나 하이저닝이디 하이르보 마타마시다 옌싱아세 나드 예크나 아코이나 마사무나 마사모파나 담비게나 칼라가디 아코이나 하이리바 아코이나 섹션 타랑 카르디 소좀 기 패킷 비더비야디 마두기 마눙다 아코이나 야난 하이저르바다 이엔기 연구원 연구원 사바 마스데이 호르가 도니 로이나나 연구원 시기 레이팜 마팜 포나 막스데이 호르가 아코이나 섹션 타랑 세 패킷 비거더니 다생나 막기디 아코이나 농주판 타시 여우드링에이시다 아코이나 이엔이 막권 이엔을 당구도리 바자가 이엔기 아코이 이엔고올라세 아코이나 하나 마두 신비사비 하거더니 다생나막 아코이기 이엔기 이엔고나시 사바시 아코이나 마호사나 카라 라이리바 마파마두 기당 마야암데 기당 똥끝마 마파마다 사비라가 마탐두다 아코니 이싱 농수 타기 맞다면서 이싱 야나 마랑 가이버 농 야나 수보 맞다 오이브나 아코니 이싱 시 센서 럭드나 봐 그땐 똥컷 비바 마팜다 아코니 담비르가디
0: 젠토키나 보다시
1: 어 이싱 마이싱 젠토키 바 로이나 로이나 아코니 하잉 아나 예크 나트라가나 카리움바 쿠동사도 엄마 마욕 나르가수 카르카직 한타바 아코니 아와바도 카르카직 한타가니 에네 담적이 로이나 로이나 아코니 농수 타요 꿈마텀스데 야나나 코이나 잉비가더시 잉곤 마눙스데 마토 그럼나 코니 이싱지 하이젤 할로이데게 하이바 마시크테니 코이나 칸비가더시 아두나 이싱 퉁드네 라이바 마팜 나트라카나 코이 카레헤나 쪼쪼 라오 마팜다 잉곤지 코이나 담비르게 디
0: 마르타나 다오 코롬타 할로
1: 카피요
0: 할로 online song phang ke te makata be to
1: hoi aduna akoi na hairi ba 자가 아시는 커라 소품 모품들 내려가디에 아회이 연기 연골 만능 시인인 가하는 마음 오이드나 이엔싱어스다 마사 농아이다바 아나예 마시 아둠 토르크니
0: 사기 연골기 마이온 제딜 라이게더라 담오지 코마이타 연골 사베기 마탄시
1: 연골
0: 사베기 마이게 원닝 모 마이게 원 베야
1: 마시 섭사바 크레지 아코이나 강비게 더블디 윰사 요콤 마탄다 마코이기 탐구도리바 마코이 마코올 나트라가 마코이 상고온 나트라가나 연구원세 마탐 뿐어먹다 아코이나 마이케이시 레이 아코이기 메이테 윰사기 마닝마망 온바 나코이 누야 하이네리세
0: 농폭농숲 가이네세
1: 농폭농숲 하이리세
0: 아 포놈 딱 올라오지 할로
2: 할로
0: 아 할로 콩강이 아비
2: 정자랭이 바이시에 넘볼 포징치딩댕이 하오이범이 보토와
0: 아 이뻐서 북한이 강병이 바이비
2: 포함장 한지게 엑스파트기꼬
0: 호이
2: अगरी गुमवा फॉर्म तंग हंगजे एक्सपाती जेन देन लुंगजु था दे इदेन जने तक छिन थोरंग लो फटकनी मछी की खाइबीदी मछी की आइना हंगजनिंग बदी जेन जे मछी मयुंग जो फजल मछी कडागवा दे थुंगनिंग मछी मछी मरुम दे थुंगदरा मछी हुंडो कडरा मछी की मटांगा छि दा अंतंग थमरो मवा कनदी लुंगजु था वेले पद कांग नुंग टिकला दी मछी की मटांगा छि दा कुठना तकबिलो मवे एक्सपाती की
0: Aye, funny funny. Ek baat ek ba kom tabe si. Ibo zo bogisi ta ko ni pata ugdi ay taray magi west.
1: Mago nagi amang o pata pata ra ibo may amsing tu. Ako ina kay yungon manung da dum paisal laga thang gadra na
0: tanga na matu. Thang bamsi.
1: Ah, ara pa mapa mapa da ako ina thang toki gadra. Loyna na hayro matam si da ako i tin kang. Matam duki mahing matang kalak pun matam ni na. Matu degi lain hati na lakadra hai dina. Sebaik na thambi giba mali ho zikki do.
0: Oye.
1: Aduna matang sida ina. Akwa iwa sobu da ina haizan ingi si. Yengguan manung sida di. Akwa ina makwai degi. Kay no. Tola iba makwai da amang ba. Makwai na hamtora iba amang ba si. Akwa ina manung sida yari kay di. Akwa ina thambi roi da bani paisa laga. Se kudam oina hayraga. Asaigi matangsta aina hangjaogdre yin yokpae bisi akoina tadoktna yin yokpa tadoktna yin yokpa haibi haijabgi artadi yin sema pane singda tadoktna yin yokpa aduga amana akoina sarang masa masa saraga mai kiye saraga kudamoina haraga akoina californian kiye system kanalai adigi battery system 3 tayar 4 tayar maro maro lo loga thambagi mayo haiba mayok si
0: ningol gi mong si
1: ingon gi manung sida aduna hariba california case system have si californian case system is the okay sarang ma sam di yen ama mong khatang thambagi yokpai mong ni machine khai de no phaba ye nyokpagi khai de khung sa ba khai de ideal lo ba khoi gi in mayok se to yum sum ba si akoi gi lamdam sida di madugi sa paisa nung sa gi kitang kung sa da bulay na bang aktan ni na masikya kana paikat na di
0: ano sige mati mayung jadi yung gold tigi gi kayam lap na thang ganito ang masikya
1: ah ano nga sa gi hari ba yun nga sa gi ay na kies bo ere na traga na why matakta yellow biba hay ba ama deep litter system na yellow biba hay mama ani sita ano deep litter system na yun yopi ba matam da di ako na magi hamay yung makungsi adum liter matuk adum paisal lani natrane aduna ngasay kis sende loiga di magi tasing no makadun madi white hararo idum ni tasing tasing adum tadun lani masina tasin ba matam sida kamay taro ki ay bu patta ba koi gi haying karami lairi ba koi gi tin kang mayam singa ngasay gi amang wasi tungsel laga aduga hari ba ngasay gi tin kang mayam sia makwai sing sidi laina sing du makwai na puroga lakpa ada haying na tungsel laga ngasay gi amang wasi da laina putuna laga haying na tungsel larani kang na tungsel larani adu di laina sa san na bagi aso bo maram amani aduna ke system de loibira ga su mathi meung sia akwai na nukti gi phajna sengtok piro aduga mapham mathi si ado amang basi akoi na punna akoi na putok piraga ara pom pom da mapam na phumjal da thambiyu loina loina na madu phumjal ma tam da sunu gumba hapsan biga da bani
0: ado khumjan ga da bani
1: khumjan biga da bani
0: na ta da lo jege
2: hello
0: hello kong kong na bi
3: Good evening, sir.
0: Good evening.
3: Azara Bisorjit.

마창도 물로 겉절이 소록 갈범 난토이 전우기 건젤다 수렌드즈 랑범나 세링버 이세이마묵 건비르 리버 머릅싱 징메롱대기 남의락범 보이나우 토이토이 프렘라타 미제야 누가 머룹 어머나 덴동 얀드기 시암 설마 아무디 머룹싱니 다비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겠다 싶은 그때 정신 붙잡고 순간에 집중해. 어쩔 수 없잖아. 기억 때문에 방향을 잃은 적도 있고 기억을 밟고 더 높이 올라서기도 해. 누군가는 기억 속에 날 그리워한다던데 내가 변했나?